냉기라마 총 디아리자였나 디아리장 파나미시낭 주나 샬종나 샬종나 샬종나 자주망시 자만이 자링이었나 파미시 자카리시니 장기니 두동이야 출샬종 샬종 자마쿠 순이라무 순이알라쿠노 아빠데미시리 장기쿠 르파트라무 르파달라코나 추데 샬종데 샬종데 장카리링랭알라쿠노 아빠미시 이들라쿠 샬상알라코나 추 샬종 샬종 누르쿠 순이기자디안나 아나드팔카자노 아볼라마 만디쿠 르파트기자디안 치나 치나와리 송자노 아볼라마 볼라마 니보 파미시 니보낭 달보나 주샬종나 달보 달보 누르니 작마코니 보노왕 만디니 자기시코 달보노아 달보 아나미 각시안나 다자데 지나미만 폭귀안나 다샬데 다샬데 자마나 망시리 난이안나 아빠나미시나 장기나 망간디나이안나 추나 샬종나 샬종나 샬종나 다샬디 모두 이지 두리급소 국복체였나 왁창 북창

작기 이발 작기 금가마 잭송이 마 잭송 마드라마 튼튼니 튼니 나마 그나제였나 낙나닝기라장 아마나 시라그다 시랑 남가니 보노 르디나도 타다그다도 타다마 탈보노와 탈보 탈보 그 다까이 마고 시키였나 나근고 살종네 아파미시 아추 살종 차부이파바 차창알파바 차미안파바 차섹션파바 아나마초띠 지나두겠니 아나마트란치 지나두금을리 아나루갈랑나 지나간책강나 다살디모 다자디모 자마나 밀리차이 장기나 가돔차이 아나 마트란치 지나도 끝말리 너바 봉마르끼오 각시노디오 너바루 갈랑와 간책강아 차 프랑비마 발랑미 책고 차 더바라 나루 갈라 지나 건강아 차 두치로롱 비기자 마티란튼 비기자 낙나친니 낙나니 다시 자름니 이제 심칼니 나루갈라겠다 시나라 응사겠다 나루갈랑어 나나간색가옹 아빠미시 아추살종 부이파 장알파 얀파 잭산파 랑란파 상산파 자파술심이바 주발미바 나나루 갈라낙남 간치꽝아 안구디빔 비자마청 왔잖니 너바자 창놈 남응노 자풍마르키오 각시노디오 낙나바루 갈라낙나바 간치꽝아 자릉마롱 덤벙 덤브라자그뜬 미마바치 미샤바치 잔치옥능니 득하와릉니 자 자릉마롱 덤벙 덤브라자그뜬 신이와 조리 안나니 자디니와 제람마니 취갈마쿠마니 자마타슈아니 가세키아니 자차리마롱 탐방 둠브라자그뜬 미마바치 미샤바치 다바스탱부쟁돈나 갈레토쟁알루와 도바미마바치고 미샤바치고 낙나루갈라 낙나간치꽝아 자루깡비모 발랑미치꼬 자나자나 속솔라 살나르뜸마오 자루갈랑와 간치꽝아 봉마르키샤 자각시누디샤 낙나루갈리 낙나간치꼬 자마 자크덕기 장기 특근니 자자마 자카타 장기 있잖아 다살디모 다자디모 아파 주심이 아주 알라

야 나가 자잔 다시 그 반짝 공공리 급바 자잔 아마 자꾸 덥나 이틀이다 나만 옛나 아나 주가리나 자지나 녹동가나 나 주가리나 봐만 구자묵나 지나 녹동가나 봐 구자묵나로 아구 바구 시키니 나도 샤구 샤구 르미니 나도 아니 샤우 섬 시통 구리

좋네. 자 봐라 당나 자 갔다 야 녹라 당나리 있잖아. 능아 좋아라 지능아 그치 봐. 나 루갈이 지나 간척기 자 갔다 있잖아. 자르 가말 수치 봐. 능 좋아라 자르 에 자르 에 자르 나 살때 나 자대 아 자마시키 비종 좋네. 자 녹라 당나 이제 봐라 당나 자 갔나. 능아 좋아라 지능아 그치 봐. 자르 에.

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 새로 짓고 복일 낙식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성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이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담무해춘지기하고 난부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따지면 용왕이 앉아 무릎 먹은다. 열풍 좋은 시절 해부를 양파 태평헌디